0: 아직은찾음사내는말
1: 사나나마비가대신대
0: 비가대신그말중에서
1: 아니
0: 가론테야비에이소는혼가래말아이비가라보스카우